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자원 환경 요소의 시정화 배치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장주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2세의 가위 하나 빛 하나로 세계 미용기술대회 5승을 거머쥐다 이 같은 제목으로 전비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료행 코너에서는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세

2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형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자원환경 영역에서의 중대하고도 기초적인 기세혁신이고 자원환경요소 배치에서의

습근병 청소기는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9차 집체학습을 진행할 때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수자원 사용권, 탄소 배출권의 시장화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란 정부가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초기 할당량을 과학적으로 분배한 기초 외에 각 시장 주체가 실제 사용량 또는 배출량과 초기 할당량 지간의 차액과 부족을 대상으로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수자원 사용권, 탄소 배출권 등 중요한 자원 환경 요소에 대해 시장화 거래를 진행하는 일련의 제도 체계를 말합니다. 자연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면 각 부류 시장 주체의 내적 격려 기제와 제약 기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며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을 절약해 리용하고 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데서 매우 큰 레버리지 효과를 냅니다. 둘째,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긴박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세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의 조방적 에너지 리용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져 국내 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이 세계 평균 수준의 1.5배,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업화와 도시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에너지 자원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화 거래를 통해 자원 환경 요소의 가격을 명시화하고 비용 수익을 내부화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사회적으로 자원 환경은 값지다는 리념을 수립해 절약하면 수익을 얻고 낭비하면 비용이 생긴다.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이 생기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 수익을 얻는다는 집약식 발전의식과 저탄소 발전의식을 증강하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관련 기술, 관리, 제도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시장 주체가 자기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한계 비용에 근거해 시장화 거래에 의해 형성된 자원 환경 요소 가격을 지침으로 능동적으로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며 관리 수준을 높여 관련 사회 투자를 이끌어내고 확대하도록 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자원 환경 요소에 대한 행정 분해식 관리 방식, 행정 통제형 관리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거래는 보다 유연성이 있어 부동한 부문, 업종, 지역 간의 자원 환경 권익의 배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한정된 지표를 사용 효율이 더 높은 시장 주체에 분배함으로써 전 사회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에서 이미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오염물 배출권 방면에서 현재 전국의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시범을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까지 전국 오염물 배출권 유상 사용 및 거래 총금액이 245억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에너지 사용권 방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절강, 복근, 하남, 사천 등지에서 이미 에너지 사용권 거래 시범을 시작했으며 계약 리행 업종으로는 주로 철강, 화학공업, 비철금속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입니다. 수자원 사용권 방면에서 2016년에 중국 수자원 사용권 거래소를 설립해서부터 2021년 연말까지 수자원 사용권 거래를 루계로 2113건을 완성했고 거래된 수량은 도합 34억 9700만 립방미터에 달합니다. 탄소 배출권 방면에서 2021년 7월에 전국 탄소 시장이 온라인 거래를 시작한 이래 도합 2162개의 발전업종 중점 탄소 배출 단위를 이에 포함시켜 연간 거래량이 약 45억 톤을 돌파하고 거래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승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포괄 규모가 가장 큰 탄소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

2020년과 비교해 볼때 2021년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 소모량이 각각 26.4%, 34.4%, 45% 감축되고 주요 자원의 산출률은 누계로 약 58% 높아졌으며 탄소 시장 포괄 범위 내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관련 시장화 거래 제도가 구축되고 점차 완비되면서 중요한 추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원 환경 요소 배치에 대한 행정성 관리와 통제가 여전히 과다한 편이어서 시장화 방법, 동기부여형 방법을 부단히 완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개 방면에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 총량에 대한 강제성 규제를 강화하고 할당량 분배 방법을 최적화하고 완비해 과학성과 합리성을 구현하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탄소 시장의 업종 포괄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거래 주체, 거래 품종, 거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의 표준화, 통일화, 규범화를 추진해 데이터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운행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거래 제도와 기술 교범을 완비하고 거래권 확인, 등록, 저당, 이전 등 부대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법치적 지원과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하고 시장화 거래 가격 발견 기능과 최적화 배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닷가 꽃의 도시 장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룡강의 하류에 위치한 수선의 고향 장주는 맑고 자연스러운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푸른 바나나 재배원과 수려한 전야, 퐁퐁 솟아나는 샘물, 대지를 감돌은 운문은 장주의 첫 인상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끌려 장주에 들어서면 장주는 더욱 아름다운 내적인 매력을 풍깁니다. 복근성의 남쪽, 대만 해협의 서쪽에 위치한 장주는 서쪽으로 룡암시와 유타고, 남쪽으로 산두시, 북쪽으로 전주시, 동쪽으로 함흥시와 연결됩니다. 서쪽에 구불구불한 산발이 펼쳐지고 동쪽에는 기암괴석이 즐비하며 동굴이 아늑한 바위산이 자리한 장주는 산과 바다를 가까이하고 강과 벌판을 품은 풍요로운 복지입니다. 기원전 112년 한나라가 남월국을 멸한 후 중원인들이 장주에 밀려들어 현지 독착인들과 용합을 시작했습니다. 413년 동진왕조는 장주에 수안현을 두었고 540년에는 룡계현을 설치했습니다. 677년 당나라 장군 진종이 병사하자 그의 아들 진원광이 오지를 받들어 부친의 직위를 계승하고 잔도를 놓으며 룡남을 평정했습니다. 686년 즉 천무후는 장후 설립에 관한 진원광의 상소를 윤호했습니다. 장주의 도읍은 량산기슭의 소림성, 오늘날의 소림촌에 두었으며 장강의 이름을 따서 장주라 했습니다. 716년 장주의 도읍을 오늘날의 장포현으로 옮겼고 786년에는 오늘날의 장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에도 장주는 관할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현지 행정기관의 소재지 지위는 변하지 않아 1200여 년의 유관료 역사를 자랑합니다. 장주는 한때 해외무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천여년 전 5대 때 삼불제국의 한 장군이 향로를 가지고 장주에 와서 통상을 통해 얻은 리익으로 장주 부성 서쪽에 보현원을 세웠습니다. 송나라 때 장주는 전주, 복주, 홍화와 함께 복권의 4대 조선소를 둔 도시가 되어 해외 무역이 더욱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원나라 조정은 복근 시박사와 염운사를 도독 전운사로 합병해 장주와 천주의 소금업과 해운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때 장주의 해외무역은 더욱 빠르게 발전했으며 장주성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월항이 16세기부터

하고 명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열어 많은 학자를 길러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장주에는 39개의 소원이 있었고 많은 명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명나라 후반의 교육자 황도준은 그림에도 뛰어나고 박식했습니다. 그가 세운 옵산 강당 유적지와 그가 쓴 동고 소원 표액도 지금까지 보존됐습니다. 그 밖에도 장주에는 명나라 지리학자 장섭과 청나라 교육자이자 수리학자인 장형양, 사고 전소관을 총괄한 청나라 관리 최신, 청나라 교육자 최세원 등을 비롯해 많은 명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세계적인 기한 경관이자 신화와 같은 산악지대 건축물로 인정받는 장조원루는 토루라고도 불리며 가장 오래된 건축 기복으로 축조한 방대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정주에는 해마다 설이 되면 수순하로 우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길상을 기원하는 풍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속은 장주와 복근은 물론 향한과 오문, 대만에서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부터 장주는 중국의 유명한 목판 세화 생산지였으며 장주의 목판 세화는 해외에까지 수출됐습니다. 장주의 목판 세화 제작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안금 화수왕입니다. 장주의 목판 세화는 이미지가 단순하고 색상의 조합이 자유로우며 굵고 짧은 선에서 정교함과 생동감이 드러나 소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냅니다. 또한 장조의 목판 세화는 시골의 정취가 짙으며 산뜻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의 다른 지역 세화와 달리 검은색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2세에 가위 하나 빛 하나로 세계 미용기술 대회 5승을 거머쥐다 이 같은 제목으로 전비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경 5일 직업기술학원의 실습실에서 24세의 전비홍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소 보냅니다. 키 178cm인 것은 약간 허리를 굽힌 채 학생들에게는 차분한 말투로 설명하지만 시범을 보일 때가 되면 손에 든 가위와 빗이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몇 살밖에 크지 않은 이 교사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왜 그렇게 두꺼운 굳은 살이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휴대전화로 검색해 이 교사가 22세에 커트 기술 하나로 세계 챔피언이 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당시 16세였던 전비용은 고중입시 실패를 겪은 뒤 재수를 선택하지 않고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그의 어깨에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강제가 얹혀졌습니다. 땀과 먼지가 얼굴에 뒤섞여 진흙처럼 굳었고 동피부는 강한 햇볕에 여러 번 벗겨졌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지만 하루 일당은 고작 50원이었습니다. 전비용은 원래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오를 때부터 외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방과 후 산에 올라 소를 돌보고 돼지풀을 베는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친 뒤 림시 숙소에 앉아 손에 쥔 몇 장의 지폐를 바라보며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강관을 나르고 벽돌을 옮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연히 본 한편의 영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세계기능올림픽대회 영상을 보았던 그는 정경 출신의 여풍이 제43회 세계기능올림픽 미용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리발로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미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든 일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전병은 거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으며 다시 공부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의 선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머니에는 겨우 500원을 넣고 그는 중경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중경 5일 직업기술학원에 도착한 그는 미용이 단순히 대충 머리를 자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샴푸, 마사지, 폼과 염색, 붙임머리, 업스타일까지 모든 과정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했습니다. 미용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손가락도 유연하지 않았던 그는 처음 실제 사람의 머리를 자를 때 가위와 빗을 든 손이 계속 떨렸고 어디부터 가위를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길러진 끈기는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보고 익히는 기술도 그는 수십 번씩 반복 연습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들여 계속 반복하면서 근육이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 실습실의 불은 언제나 건물에서 가장 늦게 꺼졌습니다. 친구들이 수업이 끝난 뒤 롱구를 하러 가면 그는 마네킹을 상대로 머리카락을 나누고 손을 다듬는 연습을 했고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혼자 염색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이 설련회에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학교에 남아 복잡한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이처럼 집요할 정도로 집중력 덕분에 입학한 지 반 학기 만에 그는 학교 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우상이었던 여풍을 만나 그의 제자로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그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권위 있는 상을 받았지만 곧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대회를 앞두고 평소에는 쉽게 완성하던 스타일조차 새벽 2, 3시까지 혼자 연습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안과 좌절감으로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한 발 물러나 보니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그는 치열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출전권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2024년 9월 프랑스 유로엑스포에서 제47회 세계기능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세계기능올림픽은 기술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최고의 기능인들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참가자는 22세 이하만 가능하며 평생 단 한 번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미용 종목은 4일 동안 7개 과제를 수행하며 총 경기 시간이 20시간에 달해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 의지까지 모두 시험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여성 이브닝 업스타일에서는 프랑스 모델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모델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숱도 적었지만 과제는 립체감이 있고 손이 아름다운 풍성한 업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5분간의 준비시간 동안 그는 모델의 도상과 비율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요즘 한 시간의 작업 동안 그는 가발 받침을 다듬고 고정한 뒤 실제 머리카락을 모으고 감싸는 작업, 드라이 스타일링 등 10가지가 넘는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샴푸와 염색, 작업대 정리까지도 초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며 효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적 발표 당일 아침 그는 중국 대표단의 노란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 흰 바지와 흰 신발을 갖춰 입었습니다. 출발 전 스승 여풍은 직접 그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머리를 3:7 가르마로 놓기로 가르마 대부분의 한 줄기를 금색으로 염색해 숫자 1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는 1등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9월 15일 저녁 경기장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그는 손을 비비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메달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하겠다. 드디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47회 세계기능올림픽 미용부문 금메달은 중국의 전비홍 선수입니다. 순간 경기장은 우려와도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과 6년 만에 가벼운 가유와 따뜻한 드라이어를 손에 들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 국기를 가장 높이 휘날리게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 뒤 그는 수많은 고액 연봉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유명 미용사가 되는 대신 모교인 중경 5일을 직업기술 학원으로 들어와 미용학과 교수로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학교에 왔고 학교의 지원 덕분에 하나씩 상을 받고 마침내 세계 챔피언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들처럼 미용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천 성남부의 자궁시는 이로부터 소금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공룡의 도시라는 별칭이지요. 자궁 공룡 박물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와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공룡 화석 전문 박물관으로 1987년에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인기 명소입니다. 세계 3대 공룡 박물관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이곳은 약 1억 6천만 년 전 체규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실제 화석이 발견된 지층 위에 바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즉, 단순히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생명 흔적이 지금도 숨쉬는 현장형 고생물 박물관이죠.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거대한 공룡 화석 발굴 현장 전시홀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미터의 길이의 공룡 뼈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공룡들이 방금까지 이 땅을 걸어 다닌 듯한 생생함을 전해줍니다. 특히 자궁지역에서 발견된 자궁룡, 순흉룡 그리고 순화룡은 중국 공룡연구사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종으로 꼽힙니다. 박물관은 크게 4개의 주요 전시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발굴 지층 전시고 공룡 화석이 땅속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보존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룡 생태 복원 구역, 첨단 기술로 재현한 쥐라기 숲 속에서 공룡의 생태와 습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 역사관, 초기 파충류에서 거대한 공룡으로 진화한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생물 화석 예술관, 암석 속에 새겨진 잎사귀, 어류, 곤충의 화석을 통해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의 경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은 바로 AR/VR 체험관입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공룡들과 눈을 마주치고 직접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중생대 숲을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생생한 사운드와 영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공룡의 시대가 이렇게 가까웠구나 하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자궁일 때는 1억 6천만 년 전 당시 거대한 호수와 숲지가 있던 지역으로 풍부한 물과 따뜻한 기후 덕분에 공룡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지질 변동과 홍수로 인해 공룡들이 좋은 뒤 진흙과 퇴적층에 덮이면서 오늘까지도 놀라울 만큼 완전한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 외부에는 공룡 유족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산책을 하며 야외 전시된 공룡 모형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생명 진화의 신비를 되새기는 과학 교육의 장이자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의 거대한 숨결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장우신 가수의 대표곡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다와 바다 이 두 노래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우생은 유명한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음악 마술사라고 불리는 음악 천재였습니다. 맑고 높이 올라가는 특유의 보컬 그리고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드는 뛰어난 창작력으로 중화권 음악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이죠. 199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2017년에는 금곡상에서 특별 공헌상을 추수받기도 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다. 이 곡은 원래 광고 음악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우생이 부른 이 광고곡은 당시 성과와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영감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음악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곧 수많은 청춘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번져졌습니다. 그는 노래말처럼 매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현실로 바꾸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노래 내 미래는 꿈이 아니다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우생 가수의 노래 바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바다는 친구인 진대려, 진수남이 장우생의 삶 속에 비밀스러운 감정을 감지하고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료동생을 잃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마음에 안고 음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곡은 그 상실과 사랑 그리고 음악으로 그 꿈을 이어가겠다는 소사를 담았습니다. 친구들의 공감으로 탄생한 이 곡은 오늘까지도 애절함과 감동으로 우리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래 노래 바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운영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응용 장면도 한층 더 확대되면서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우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강 총리가 경제정세 전문가 기업가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운영 고위급 회의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상해에서 열립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중요한 추진력이며 신세대 인공지능의 발전을 다그치는 것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관계되는 전략적 문제라고 제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은 발전의 가속도가 붙고 응용 장면도 한층 더 확대되면서 강력한 혁신 활력으로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우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산 강철 주식유한회사 제철소에서 스마트 용광로가 한창 운행 중입니다. 재래식 용광로와 달리 스마트 용광로는 인공지능을 통해 용광로의 온도, 알칼리도 등 생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며 정밀하게 조절해 원료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보산 강철 주식유한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대형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가 경험을 데이터 코드로 전환한 뒤 용광로 내 보이지 않는 반응을 예측 가능한 매개 변수로 전환시켰습니다. 보산 강철 주식유한회사 제철소 빅데이터 응용 수석 공정사 왕사비는 대형 모델을 투입한 후 전체 용광로의 안정성이 뚜렷하게 호전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연료 투입 비율이 톤당 2kg, 탄소 배출은 톤당 5kg 줄고 단일 용광로가 해마다 절약하는 비용은 1,000만 원을 넘습니다. 또한 안전 생산 사고를 대폭 낮추고 제품 질도 크게 향상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로서 인공지능은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을 크게 개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와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의 도전을 맞이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며 착실하게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공지능 발전과 운영의 주도권을 수중에 단단히 잡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각지를 고찰할 때나 여러 중요한 회의를 진행할 때면 습근평 총서기는 인공지능과 실물경제, 인공지능과 산업 사이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수차나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인공지능 사업은 줄기차게 발전하고 응용 사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의 종합실력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기고 인공지능 종합 실력은 이미 세계 제1진영에 올랐습니다. 올해 국가 슈퍼컴퓨터 심수센터의 엑사급 슈퍼컴퓨터 령성이 전반 테스트를 끝내고 칩 차원에서 고성능 연산 능력과
인공지능 가속 능력을 하나로 합쳐 과거에는 아예 손도 못 대던 연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령성 시스템 총설계사 로우동은 디지털 스마트 모의 방법으로 인공지능과 결부시켜 복잡한 장비 설계, 항공 우주, 생명 건강, 약물 선별, 단백질 구조 분석 등 생물 계통의 모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형 모델, 특히 물리세계 대형 모델의 훈련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지능과 업계지능의 응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융합 응용이 부분적 성과에서 전체 공정지능화로 도약하면서 각 업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0여 개 업종과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년에 국가인공지능 응용 중간시험기지를 건설하고 중앙기업은 인공지능 응용 장면 천여 개를 개방해 산업진흥화의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북경시는 의료, 제조, 교육 등 분야에서 1년에 국가인공지능 응용 중간시험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절강은 또 인공지능 발전에 인류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제적으로 앞선 인공지능 개원 지역 사회를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항주시 여항구 창전가도에 위치한 OPC 지역 사회, 즉 1인 괴사 지역 사회는 면적이 400평방미터입니다. 이 지역 사회는 이미 1인 괴사 60개를 유치했습니다. 창전가도 당사업위원회 위원 동패근에 따르면 항주시에서 가도가 추진하는 첫 1인 회사 지역사회인 OPC 지역사회는 연산력, 연산법, 장면, 주문, 자금과 훈련 등 전 요소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플랫폼 클라우드 인공지능 작업방을 만들어 OPC가 시장의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2025년 4월 열린 20기 중앙정치국 제20차 집단학습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신세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정세의 착안에 신형의 거국체제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자립자강을 견지하며 응용 방향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방향으로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총서기의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의 포괄 설계와 경로를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연속 3차례 5개년 계획 요강에 기재되고 동부 데이터 서부 연산 처리 공정을 통해 연산력 자원의 다지역 최적화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전국 일체화 연산망 건설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첨단기술발전사 왕양몽 부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자주혁신, 응용견인, 생태협동, 개방상생, 안전보장 등 5개 면에 착수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배치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모형, 연산력, 데이터 등 핵심 기술의 공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기초 연구를 확대하며 고가치 장면을 개방하고 벤치마킹 응용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 인공지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통적 일자리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심층적 최적화, 개폐원의 공동 번영, 산업계, 학계, 연구계, 사용계의 일관 융합, 지역 간 차별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7월 13일 오후 경제정세전문가 기업가 좌담회를 조제하고 당면 경제정세와 다음 단계 경제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좌담회에서 황한권, 양지용, 왕문, 장준, 후계군, 우동래, 왕지견, 력군 등이 선호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겹치는 배경하에서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자체 발전의 확실성으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힘있게 대응했다고 인정하고 경제 운행 중의 모순과 문제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문가와 기업가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하에 각지 각 부문은 국가의 거시적 정책을 참답게 관철하고 경제의 지속적 호전을 힘써 촉진했다고 표했습니다. 당면 경제 정세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성적을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제 운행 중에 새로운 변화와 추이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점을 추구하고 해가 되는 점을 피하며 총체적으로 정세를 파악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전면적으로 고품질 발전 궤도에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적 버팀목이 더 튼튼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하반기 경제 사업을 잘하는 것은 전년도 발전 목표의 실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양호한 출발과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고품질 발전 전략의 정력을 유지하고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으로 내수 예비를 활성화하고 신구 동력의 안정적 접속과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과 기업 안정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하고 경제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태세를 확실하게 다지고 확장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광범한 기업가들이 발전에 대한 신심을 다지고 수요 성격과 산업 성격의 기회를 깊이 있게 발굴하며 취업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학자들은 전망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건설적 의견을 많이 제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룡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제11회 세계 화교 중국인 사단 친목 대회가 13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령이 대회에 참석한 전체 대표들을 회견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왕호령 정협주석은 또 당조항을 대표해 참석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전 세계 해외 교포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인 리간거리 회견에 참가하고 대회 개막식에서 연설했습니다. 리간걸 부장은 해외 교포는 중화민족 대가정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참여자이자 중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광범위한 해외 교포들이 습근평 주석의 뿌리, 혼, 꿈에 관한 중요한 논술을 명기하고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하며 시대 흐름을 잘 따르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족 부흥의 위협에 적극 동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교포 사회의 단결과 협력을 적극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과 중국과 각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교포계의 새로운 힘을 보태길 기대합니다. 세계 화교 중국인 사단 친목대회는 전 세계 화교 중국인 주요 사단이 교류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번 대회는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교포의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40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400여 명 화교 중국인 사단 관계자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무원이 최근 국민건강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인쇄 발부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건강중국 건설을 가속화할 때 관한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의료보건 발전 방식이 건강 중심에 더 비중을 두고 서비스 체계가 질과 효익 제고에 더 비중을 두며 개혁관리가 시스템적 협동에 더 비중을 두도록 추진했습니다. 건강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민 대중이 능동적으로 건강을 더 중시하도록 하며 건강에 유리한 생산과 생활 방식, 경제 사회 발전 모델을 조속히 형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계획은 전 인구의 전방위적 전주기 내 건강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고수준의 보건 건강 안전 장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량질, 고효율, 통합형 의료보건 서비스 체계를 조속히 보완하는 등 다섯 개 측면을 중심으로 24가지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고품질 건강 서비스, 고수준 보건 건강 안전, 인민의 생명 건강 지향 중대 혁신, 공립병원 개혁과 고품질 발전 등 중대 공정과 프로젝트,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 의료보건 자원 배치에 관한 지도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중공조항 판공청과 공무원 판공청이 최근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를 보완할 때에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의견은 자연자원자산 소유권 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주선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전반 보호를 강화하며 자연자원자산의 고효율 배치를 촉진하고 자연자원자산 소유자 권익을 수호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자연자원자산 관리체제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해 자원 안전의 최저선을 사수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버팀목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자연자원자산관리제도 체계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직책 주체를 더 명확히 하며 자산 가계를 더 뚜렷하게 하고 전반 보호를 더 힘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산 배치를 더 고효율화하고 심사 감독을 더 보완해 각종 자연자원자산과 전체 국토공간이 유효하게 보호받고 자연자원자산 관리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게 할 것입니다. 2035년까지는 자연자원자산 관리 체제 기재가 원활히 운영되고 완비화된 시스템에 자연자원자산 관리 제도 체계가 전면 구축되며 자연자원자산 관리 수준이 전면 향상되게 할 것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철도 누적 여객 발송 규모가 연인수로 23억 4,800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고 사상 동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중 전국 철도가 누적 운행한 관광 열차는 총 1,797편으로 연선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서비스 소비 확대와 질 제고를 크게 촉진했습니다. 올 상반기 철도 여러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철도 일평균 여객 열차 편성 운행 변수는 11,468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0편 늘고 증가폭은 5.8%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상무부와 문화관광부, 국가철도그룹 등 8개 단위가 내놓은 철도와 관광 융합 발전 촉진, 서비스 소비 확대 15개 조치는 주제 열차 플러스 경제를 더 활성화해 신흥 수요를 끌어들이고 연선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철도 누적 관광 열차 운행 편수는 1,797편에 달했습니다. 심양철도문화관광그룹 심양여행지사 양근평 사장은 동북슈퍼리그가 열기를 띠며 동북슈퍼리그 팬 전용 열차 8편을 잇따라 운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근평 사장은 티켓 경제의 가치를 깊이 파고들어 대진 양측 연선의 관광지, 숙박, 미식, 문화창의 제품을 연결시키기 위해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개통된 지 반년 남짓이 되는 서한 연안 고속철도는 연안역 여객 흐름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여객 흐름은 현지 통근이나 출장이 주류였으나 지금은 관광 출행이 주력입니다. 국가철도그룹 서한국 연안 차무단
연안역 고봉도 역장은 특히 올해는 성류의 여객 흐름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쾌적한 고속철도가

국가철도그룹 광조국 심수부격 당직역장 위경리는 향항서 구룡역 출발 티켓의 온라인 발매 마감 시간을 열차 출발 45분 전에서 30분 전으로 단축해 여객들이 진정으로 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열차에 오를 수 있는 출입경 출행 체험을 누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국 越南, 중국 몽골국, 중국 조선 국제 여객 열차는 국경 간 인원 왕래와 경제 무역 교류를 크게 촉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유 무비자 정책으로 여객 흐름이 늘며 상반기 전국 철도 외국인 여객 발송량은 1,231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하북, 길림, 려능 등지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14일 오전 6시 폭우 주황색 경보를 이어 발령했습니다. 14일 8시부터 15일 8시까지 려능 동북부, 길림 동부, 산서 남부, 광동 서북부와 남부 연해, 광서 동북부 등지에서는 국지성 특대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전력을 다해 대응하며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2시 무렵 기자는 하북 승덕 관성현 맹자령향 백목당촌을 찾았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이곳에서는 홍수에 휩쓸려 내려온 진흙과 돌무더기가 마을로 통하는 길을 막았습니다. 피해 지역 간선도로에선 대형 장비 여러 대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차량은 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했고 마을 대외 교통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승덕시 소방구조지대 현장구조원 백빙은 현장 도로 복구와 인원수색, 이전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빙은 승덕시 소방구조국 전군지휘부가 9대 소방차와 52명 장병들을 이끌고 맹자령향 재해 현장에 도착했다며 현재 2개 팀이 재해 마을에 진입해 정부 측 수색 구조와 인원 이전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마감 시점까지 맹자령향의 부분적 간선도로가 초보적으로 뚫리면서 소형 구조 차량과 물자 수송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맹자령향 당위원회 리장승 서기는 현재 모든 마을과 연락이 닿았고 피해 주민은 안전지대로 속속 이전 중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림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은 총 230명으로 모두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비상 대응에 따라 확대 이전을 실시하면서 이전 대상 인원은 전부 사전에 이전시켰습니다. 7월 12일 밤부터 려능 여러 곳에 폭우에서 대폭우가 내렸고 심양 남부의 일부 지역에는 특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심양시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는 13일 시 전역에서 홍수방지 비상대응 단계를 1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심양시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 직원 리남 씨는 전시 각지에서 이미 위험주택, 수로외, 림하 위험구, 저수지 방류구, 산홍수 지질재해 취약구, 양로원, 저지대 침수 취약구의 인원을 안전하게 이전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시 전역의 중소학교, 유치원, 학원은 수업을 중단하고 야외 각종 집단 활동과 대형 군중 행사도 중단했습니다. 무순, 금주, 반금 등지도 잇따라 수업 영업, 공사 중단 등 긴급 피난 조치를 취했습니다. 13일 오후 1시 기준 려능성의 누적 이전 주민은 23만 8,990명입니다. 려능 릉원시에서 가장 심각한 비 피해를 입은 도월 등지 내 리소효 진장은 현재 기계를 동원해 붕괴 도로 복구와 진흙, 락석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로 통하는 간선 도로 복구를 최우선으로 구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우 영향으로 심양 대련, 단동 등지 일부 철도 열차가 운행을 临시 중단했습니다. 14일 저녁 8시까지 려능

0: 여러 곳에서 여전히 대폭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특대폭우가 예상됩니다. 길림성 중동부 지역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27개 저수지가 홍수 한도를 넘어 질서 있게 방류 중이며 주요 간선 저수지 운행은 안정적입니다. 려원시 동풍현 인합저수지관리센터 류봉주임은 이번 강우전 수위는 353.1m였고 지금 강우가 지속되면서 홍수 한도 수위까지는 10cm 남은 상태라며 수위가 오르면 방류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수료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가 13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부터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행동을 재개합니다. 미군은 이란 항구와 그 연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봉쇄 조치를 취하는 한편 봉쇄 규정을 어기지 않은 모든 선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중앙사령부가 13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은 이날부터 이란에 대해 연 3일간 야간 공습을 진행합니다. 이란군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도발과 침략 행위에 대응해 이란군이 무인기로 쿠웨이트 주둔 미군 통신 시스템과 연료 저장 시설,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관제탑, 탄약고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군사 시설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란 해군이 순항 미사일로 미군 함정을 타격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제4부 만자천홍의 법날 첫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광서귀향의 안심릴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동남아 국가의 고온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제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만자천홍의 법날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비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20차 대회 보고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심은 가장 큰 정치이며 통일전선은 사람들의 마음과 힘을 응집하는 강대한 법보입니다. 대통일전선의 업무 구도는 대단결, 대연합을 견지하고 전체 중화의 아들, 딸들을 동원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천자만홍의 봄날입니다. 이는 송대 리학대가 주희의 시 봄날 중 여유롭게 얼굴에 봄바람 느끼니 천자만홍 언제나 봄이여라에서 따온 것입니다. 시에서 청신한 기쁨과 활기찬 생명력의 무한한 생기가 느껴집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이 두 식구를 수차 이동했습니다. 매번 이동해서 습근평 총서기는 원래 식구의 참뜻을 더 승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자만홍의 봄날이라는 식구를 통해 통일전선의 주제를 설명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관련 연설과 논술에서 인용한 정체로운 용어로 신시대 통일전선 업무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북경대학 곽근용 교수를 모셨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가 얘기했듯이 당 20차 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대통일 전선 업무 구도를 보완하려면 대단결과 대연합을 견지하고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을 동원하여

0: 이 주제를 둘러싸고 주로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통일전선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통일전선을 견지해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통일전선을 견지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첫 문제, 통일전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1: 人心所归为道与义，在百年抗争中，各族人民血流到了一起，心聚在了一起，共同体意识空前增强，中华民族实现了从自在到自觉的伟大转变。中华民族精神是各族人民。
2: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2019년 9월 27일 전국 민족단결진보 표창대회에서 간 중요 연설 중 일부분입니다. 민족단결은 통일전선 사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회는 소수민족에 대한 당주왕의 친절한 관심을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 사물을 잘 아는 데 사상적 인솔과 기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의 귀속은 도와 의라는 전고를 인용했습니다. 이 전고는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시대 통일전선 사업을 잘 아는데 어떤 새로운 계시를 줄까요? 오늘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중남대학 양우 교수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심의 귀속은 도와 의이다는 전고는 진소 옹원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옹원은 정직하고 과감하게 말하는 명신이었습니다. 어느 해 사마에는 정월 초하루에 성대한 음악회를 열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이에 옹원은 직접 간언을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은 태평성세가 아니라 백성들이 아직 편안히 거처할 곳이 없으니 오락을 줄이고 검소하게 조종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심의 귀속은 도와 의에 있습니다. 인심은 도덕과 인의에 의해 모여집니다. 결코 눈과 귀의 즐거움이나 감의에 의해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예는 옹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나라 옹원은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안행을 높은 차원에서 고려하며 인심의 귀속은 도와 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이두 구절을 인용한 것 역시 민족 단결의 근본이 도의로 민심을 모으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서규항의 안심릴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7월 9일 광서 교향시 하성중학교의 림시 대피소 내에는 컵라면, 팔보죽, 생수가 가지런히 쌓여있었고 학생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휴대폰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태풍 메이삭의 영향으로 물에 갇혔던 귀향시 여러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약 3만 명이 모두 구조되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7월 6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강교육단지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광서물류직업기술학원은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학원 당정판공실 강백초 부주임은 6일 새벽 물이 나더니 다음 날엔 1층이 완전히 잠겼다고 회상했습니다. 캠퍼스는 물과 전기가 끊기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기숙사에 갇혔습니다. 침수 첫날부터 학교는 긴급 물자 수송에 나섰습니다. 강백초 부주임은 우선 학생들의 충분한 식수와 식량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의 동력 부교배가 인원 이송에 주력으로 나섰습니다. 조종사 진련기는 10년 당령 당원으로서 8월 오후 2시부터 쉬지 않고 배를 몰고 고립된 교사와 학생들을 구조해 한 차례 또 한 차례 대피시켰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물에 고립된 모습을 보니 밤을 새워서라도 구조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일 12시 30분 기준 중국 안능그룹은 누적으로 6천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을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광서물류직업기술학원 규를 검사석이 진려연이 교직원들을 이끌고 상주하며 심리 안전과 생활 지원을 챙겼습니다. 진려연에 따르면 현장에는 두 개의 이송 통로가 개설됐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을 고소철도역으로 보내 귀향시키고 다른 하나는 버스를 동원해 옹림 방향으로 수송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분산 이동 덕분에 바쁜 중에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귀향시 전역에는 총 39개의 긴급 대피소가 설치됐고 대용량 배수차 등 장비를 투입해 배수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6천 명의 구조 인력이 여전히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비록 홍수가 완전히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구조의 바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 위의 부교선에서 육지의 대피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촘촘히 연결돼 마지막 한 명의 학생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국가의 고온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제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지속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냉방 가전과 각종 비서 제품들이 판매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위에서 수요에 직면하여 중국 브랜드들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현지화 연구개발 그리고 날로 완비되는 봉사 체계를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혹서를 극복할 수 있는 청량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인도네시아 많은 지역의 가뭄 기간이 평년보다 길어졌고 폭염과 대기 오염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웬남 등지에서도 열파가 발생했고 계속되는 폭염으로 여름철 청량 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웬남 하노이의 한 매장에 들어서니 휴대용 선풍기, 넥쿨러 물티슈, 쿨링 미스트 등 제품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었습니다. 외출 여행을 준비 중인 웬남 소비자 리후에는 휴대용 선풍기 하나를 골랐습니다. 리후에는 중국 브랜드가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특색 있는 제품을 많이 내놓았다면서 중국 제품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좋다며 이런 제품이 없었다면 더위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대용 쿨링 용품에 비해 에어컨은 동남아시아 가정의 폭염에 대응하는 주력입니다. 말레이시아 차티시엘 브랜드 전문점에서 장계문 점장은 최근 매장에 에어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브랜드를 알게 된 뒤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체험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 전기 문간 부사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에어컨의 냉방 기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건강 관련 기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그리 인버터 에어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에너지 절약은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환기 시스템, 공기 정화, 자동 청결 등 기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중국 브랜드에 대한 호의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랜드라는 중국 브랜드는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제품 기능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기요금도 절약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로모니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브랜드의 동남아시아 주요 가전시장 평균 점유율은 약 20%로 증가했습니다. 그중 에어컨 시장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져 약 16%에서 약 27%로 높아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고온, 고습, 고염분 안개 등 자연환경과 전력망 조건, 주거공간, 생활습관 등 차이에 직면하여 중국 업체들은 고온 방지, 침식 방지, 현지 전압 대응 등 기본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부터 현지 생활 방식에 맞춰 제품 디자인을 조정하고 소비자들의 사용 습관에 따라 기술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이르기까지 현지화 연구개발과 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에 더 알맞는 동남아시아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CL 전문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러 온 아미르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보고 알았고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를 시도한 뒤 현지화 수요에 맞춰 제품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중국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과 제조 체계 완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메이디 에어컨 타이 연구개발 센터의 개발 부장 양하시는 설계팀이 에어컨의 송풍 구조와 에너지 절약 효율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스마트 송풍, 쾌적한 풍량 제어 등 신기술을 탑재한 중고급 업데이트 제품을 대량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브랜드가 동남아시아 가정의 생활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서비스 로봇 브랜드 에코백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마케팅 총괄 민준상은 현지 소비자들이 소스를 사용해 고온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부엌 바닥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주력하는 드럼 클리닝 기술이 이러한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현지화된 생활 환경에 더욱 잘 부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의 제품 판매에 비해 중국 지능형 제조는 이제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남아시아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가는 이는 도전이자 산업 업그레이드의 기회이며 업계가 기능 충족에서 가치 창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은 현지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유통 채널 애프터 서비스, 인재 양성 체계도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현지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비 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여 중국 기업들은 제품 판매에서 브랜드 경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매장 네트워크 애프터 서비스 체계, 현지 봉사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중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얼 말레이시아 판매 경리인 아즈리는 현재 하이얼이 말레이시아에 70여 개의 브랜드 전문점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스마트홈 해결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리는 5월 애프터 서비스 체계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여 소비자들의 수리 요청 등이 즉각적으로 답장받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는 또한 인도네시아 대학과 협력하여 16개의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현지에 더욱 완비된 봉사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제품 판매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해외 진출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단백질은 근육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유일한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 운동의 자극과 균형 잡힌 영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체가 완전히 흡수하고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육량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나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근육을 늘리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네, 단백질은 물론 중요하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에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태명숙 씨의 요술 방망이와 스마트폰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타초 경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품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고향의 향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름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실이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 안전 등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세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진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 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상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재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재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 분배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호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진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

0: 종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운 초가집.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대명숙 씨의 글 요술 방망이와 스마트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남매는 할머니의 수많은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긴긴 겨울밤에 볕짚으로 새끼 꼬듯 줄줄 내리엮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상 물정을 알듯 모를 듯한 우리에게 동심의 꿈을 심어주었다. 여름이면 모닥불 앞에 빙 둘러앉아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며 듣던 그 이야기들은 한낮에 마구 풀어놓은 망아지 마냥 늘 좋다고 뛰어놀던 우리에게 해가 질 무렵이면 잠들라고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전날에 채 듣지 못한 호랑이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남동생이 조르기만 해도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 것만 같아 할머니 품속에 파고들었던 철없던 어린 시절. 유일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도깨비와 요술방망이였다. 할머니의 그 이야기는 이랬다. 옛날 시골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소낙비를 피하려고 찾은 허름한 조갓집에서 살짝 잠이 들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보니 길 가던 도깨비들이 비를 피해서 막 들어오고 있던 참이라 얼른 다락방에 올라가 숨었다. 내려다보니 도깨비들이

이를 본 나무꾼이 배가 고파 주머니는 개암을 꺼내 빠뜨득 깨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이 낡은 집이 무너지는 줄로 착각하고 그러마 날 살려라 허둥지둥 도망치다 요술방망이를 놓치고 말았다. 요술방망이를 집에 가져간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하던 대로 쌀 나와라 하니 쌀독에 쌀이 넘치고 집 나와라 하니 궁궐 같은 집이 나타났다. 그 후 그는 가난한 이웃들과도 골고루 나누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았다는 것이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요술 방망이가 하나 있었으면 기니마다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고 학교에 입학하면 연필과 공책도 마음껏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나이는 들어있었지만 그 꿈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모양조차 모르는 요술 방망이가 꿈속이라도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런 꿈마저도 스쳐 지나가고 조용히 흥분지에 묻히고 말았다. 그때 어리석고 엉뚱한 상상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지금 그런 꿈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바로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하던 그 요술 방망이처럼 만능기기로 작동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가 집 전화에서 벗어나 공중전화 앞에 서서 동전을 꺼내 번호를 돌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날은 스마트폰 화면을 살짝 터치만 해도 사진이 찍히고 음악이 흐르며 지구 반대편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즐기고 동영상을 보며 유명

휴대폰이 가져다 준 축복이라. 하지만 OGT라고 할까? 어느 순간부터 그 축복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뇌에서 중추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민이 휴대폰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란 아이들의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쥐어져 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 대신 게임 효과음이 울려 퍼지고 그 푸른 빛에 맑았던 눈빛은 점차 흐려져 간다. 이를 절제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이 나이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게 되고 곁에 없으면 무엇인가를 잃은 듯 마음이 허전해진다. 그 옛날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손꼽아 기다리던 명절이 오면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끔 만나는 명절에도 각자 휴대폰 속 세계에 빠져 형제 간 대화는 줄어들고 자식들은 부모보다 휴대폰을 더 떠나지 못한다. 얼굴을 마주 보며 나누던 인간관계가 함께 있기보다는 연결된 상태로 대체된 이 세상에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것 같다. 결국 우리는 휴대폰으로 세상을 얻었지만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이라는 것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그것이 삶의 리치다. 스마트폰의 장점과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빛 속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또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특히 순수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가 노년층을 노린다. 클릭 한 번이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어제처럼 단순하게 살고 싶었던 우리 세대도 과거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휴대폰 속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익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어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늘 갖고 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된 기능들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스마트폰 속 알찬 지식과 용어들을 이른을 넘긴 우리가 따라잡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조금 익숙해질까 싶으면 또 다른 버전이 나오고 머리에는 쥐가 날 지경이다. 스마트폰이 전성기를 맞은 오늘날 로봇은 장난감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진화해 사람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전에 딥시크라는 낯선 이름의 인공지능 모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의 작은 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출시한 이 모델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한 세계적 선도 AI를 능가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며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이미 생성형 AI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인간 작가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펼쳐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젠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담는 생성형 AI의 전성기에서 앞으로 펼쳐질 지능형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생성형이 특정 임무를 제시받아 병을 진단하거나 범죄를 예측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측정하며 공정 설계 도안을 그리거나 등산객을 안내하는 등 우리 생활 곳곳을 누비는 사무실 비서 같은 역할이라면 지능형은 인간의 사고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일상의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수행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생성형은 지시어를 통해서 임무를 받아야 하는 반면 지능형은 스스로 판단하여 척척 해내는 셈이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 속 요술 방망이가 손끝에서 소망을 현실로 바꾸듯이 외치기만 해도 술과 안주가 차려지던 그 마법 같은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를 손금보듯 꿰뚫어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그것 또한 AI의 매력이 아닐까. 하지만 지능형 AI가 가진 강력한 능력도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한 그늘처럼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논란,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는

심각한 질문이자 우리 할머니가 마당 장독대 앞에서 별을 헤아리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민이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젊음과 활력이 함께한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초고속으로 급변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할머니의 요술 방망이 이야기가 그랬듯 오늘 나의 스마트폰 이야기도 우리 손녀의 먼 훗날 옛날 이야기로 전해지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움으로 남은 당신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타초경사입니다. 칠타, 불초, 놀랄경, 뱀사로 구성된 타초경사는 불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당나라 때 지방의 현령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추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부하 관리들도 왕로를 따라서 부성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서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왕로의 부하들이 거리로 나가서 소란을 피우며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침 중궁기라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는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한 감에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게 될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묻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타초 오이경사, 너희는 불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서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탐구한 오리들은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칠수유고에 수록되었습니다. 타초경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발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 네, 밤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게 라고 하도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남자의 이 정도 귀여운 허풍은 네, 건조한 삶을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허풍의 긍정적인 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풍이 병적일 정도로 지나치다 보면 본인이나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거짓말이고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사업가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이사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사가 구급차를 50대 수입하면 자신이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잘 들어주니 아예 응급헬기를 수입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사는 처방하던 약의 용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네, 남자의 허풍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허풍은 사물이나 사건이 가지는 긍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동키호테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사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기사라고 생각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인에게 돌진합니다. 그가 공격한 거인은 물론 실제가 아닌 풍차였습니다. 결국 그는 풍차 날개에 걸려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증가하는 느낌을 자아팽창감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아팽창감이 망상 수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허풍 심리로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버린 겁니다. 건강한 자아팽창감은 자존감을 따뜻하게 유지시키지만 현실과 유리된 거짓 허풍이 만드는 자아팽창감은 자신을 고립시켜 외롭게 만들고 진짜 행복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네, 남자가 여자보다 허풍이 심한데 그 이유는 남자가 힘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는 남자의 자존감 기기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분 좋을 땐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고 으스대고 시비가 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해야만 부와 권력을 가지야만 강한 남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허풍은 그 내용이 대부분 신체, 돈, 그리고 인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투력과 공감 능력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좋으면 사냥감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키우며 오랜 세월 지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픔을 보여주고 공감받는 것에 영 익숙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남자들도 허풍을 좀 줄이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보여 공감받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의 허풍을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고 귀엽게 여겨주면 어떨까?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는 허풍에 당신의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라는 부인의 대꾸가 돌아오면 남자는 자아팽창감이 위축되고 삶이 참 허무해집니다.
네, 날이 밝거든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볼레로입니다. 볼레로는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1928년에 창작한 관현악 작품으로 무용수 이다 루빈슈타인에게 헌정되었으며 같은 해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볼레로는 라벨의 마지막 무곡 작품으로 그의 무용 음악 분야 최고 걸작이자 20세기 프랑스 교향악의 대표 명작입니다. 네, 볼레로는 원래 에스파냐의 민속 춤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데 라벨이 작곡한 볼레로는 기존 민속 무곡 선율을 재가공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창작했습니다. 이 곡은 확장된 3관 편성 관현악단을 사용했으며 음색의 대비와 통일감을 절묘하게 다루어서 작곡가의 뛰어난 편곡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라벨은 이 곡에서 매우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는데 전곡이 고정된 리듬 바탕 위에 두 가지 주제가 끊임없이 번갈아 반복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생동감 넘치는 리듬이 곡 전체를 관통합니다.

번역 작품입니다. 1812년 쿠투조프가 러시아 국민을 이끌고 나폴레옹 대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노블 전쟁 승리를 거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곡 안의 포상으로 유명한데 일부 공연, 특히 야외 공연에서 실제 대포를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1812 소곡을 완성한 뒤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베크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할 것이다. 이 곡을 만들 때 큰 열정을 느끼지 못했기에 아마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 음악이 훗날 자신의 작품 중 대중들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곡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곡은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1848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네, 1987년 비엔나 신년 음악회에서 마지막 곡인 라데츠키 행진곡의 경쾌한 순위를 올려 퍼지자 지휘자 헤르베트 폰 카리아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몸을 돌려 관객들에게 음악의 세기와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도록 제스처했습니다. 네, 그 후로 음악회 마지막에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연주자와 청중들이 오려져 함께 박수를 치는 장면이 전통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빌헬름 텔입니다. 빌헬름 텔은 독일에 유리한 신이자 극작가 슐러의 마지막 중요한 희곡 작품이며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 오페라 빌헬름 텔은 바로 이 작품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서곡은 극본 본편보다 더 유명하여 음악에서 자주 연주되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전곡은 알프스산 기슭 스위스의 자연 풍경과 스위스 혁명가들의 격정적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군상을 묘사했습니다. 곡 속의 선율은 아름답고 리듬은 활기차서 마치 한 편의 교향시와 같습니다.

네, 오늘 다주 이 시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운영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응용 장면도 한층 더 확대되면서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우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강 총리가 경제정세 전문가 기업가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운영 고위급 회의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상해에서 열립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중요한 추진력이며 신세대 인공지능의 발전을 다그치는 것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관계되는 전략적 문제라고 제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은 발전의 가속도가 붙고 응용 장면도 한층 더 확대되면서 강력한 혁신 활력으로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우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산 강철 주식유한회사 제철소에서 스마트 용광로가 한창 운행 중입니다. 재래식 용광로와 달리 스마트 용광로는 인공지능을 통해 용광로의 온도, 알칼리도 등 생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며 정밀하게 조절해 원료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보산 강철 주식유한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대형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가 경험을 데이터 코드로 전환한 뒤 용광로 내 보이지 않는 반응을 예측 가능한 매개 변수로 전환시켰습니다. 보산 강철 주식유한회사 제철소 빅데이터 응용 수석 공정사 왕사비는 대형 모델을 투입한 후 전체 용광로의 안정성이 뚜렷하게 호전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연료 투입 비율이 톤당 2kg, 탄소 배출은 톤당 5kg 줄고 단일 용광로가 해마다 절약하는 비용은 1,000만 원을 넘습니다. 또한 안전 생산 사고를 대폭 낮추고 제품 질도 크게 향상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로서 인공지능은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을 크게 개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와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의 도전을 맞이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며 착실하게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공지능 발전과 운영의 주도권을 수중에 단단히 잡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각지를 고찰할 때나 여러 중요한 회의를 진행할 때면 습근평 총서기는 인공지능과 실물경제, 인공지능과 산업 사이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수차나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인공지능 사업은 줄기차게 발전하고 응용 사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의 종합실력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기고 인공지능 종합 실력은 이미 세계 제1진영에 올랐습니다. 올해 국가 슈퍼컴퓨터 심수센터의 엑사급 슈퍼컴퓨터 령성이 전반 테스트를 끝내고 칩 차원에서 고성능 연산 능력과
인공지능 가속 능력을 하나로 합쳐 과거에는 아예 손도 못 대던 연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령성 시스템 총설계사 로우동은 디지털 스마트 모의 방법으로 인공지능과 결부시켜 복잡한 장비 설계, 항공 우주, 생명 건강, 약물 선별, 단백질 구조 분석 등 생물 계통의 모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형 모델, 특히 물리세계 대형 모델의 훈련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지능과 업계지능의 응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융합 응용이 부분적 성과에서 전체 공정지능화로 도약하면서 각 업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0여 개 업종과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년에 국가인공지능 응용 중간 시험 기지를 건설하고 중앙기업은 인공지능 응용 장면 천여 개를 개방해 산업진흥화의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북경시는 의료, 제조, 교육 등 분야에서 1년에 국가인공지능 응용 중간 시험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절강은 또 인공지능 발전에 인류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제적으로 앞선 인공지능 개원 지역 사회를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항주시 여항구 창전가도에 위치한 OPC 지역사회, 즉 1인 괴사 지역사회는 면적이 400평방미터입니다. 이 지역사회는 이미 1인 괴사 60개를 유치했습니다. 창전가도 당사업위원회 위원 동패근에 따르면 항주시에서 가도가 추진하는 첫 1인 괴사 지역사회인 OPC 지역사회는 연산력, 연산법, 장면, 주문, 자금과 훈련 등

전 요소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플랫폼 클라우드 인공지능 작업방을 만들어 OPC가 시장의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2025년 4월 열린 20기 중앙정치국 제20차 집단학습에서 습근평 종석이는 신세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정세의 자간에 신형의 거국체제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자립자강을 견지하며 응용 방향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방향으로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총서기의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의 포괄 설계와 경로를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연속 3차례 5개년 계획 요강에 기재되고 동부 데이터 서부 연산 처리 공정을 통해 연산력 자원의 다지역 최적화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전국 일체화 연산망 건설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첨단기술발전사 왕양몽 부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자주혁신, 응용견인, 생태협동, 개방상생, 안전보장 등 5개 면에 착수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배치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모형, 연산력, 데이터 등 핵심 기술의 공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기초 연구를 확대하며 고가치 장면을 개방하고 벤치마킹 응용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 인공지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통적 일자리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심층적 최적화, 개폐원의 공동 번영, 산업계, 학계, 연구계, 사용계의 일관 융합, 지역 간 차별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7월 13일 오후 경제정세 전문가 기업가 좌담회를 조제하고 당면 경제정세와 다음 단계 경제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좌담회에서 황한권, 양지용, 왕문, 장준, 후계군, 우동래, 왕지견, 력군 등이 선호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겹치는 배경하에서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자체 발전의 확실성으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힘있게 대응했다고 인정하고 경제 운행 중의 모순과 문제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문가와 기업가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하에 각지 각 부문은 국가의 거시적 정책을 참답게 관철하고 경제의 지속적 호전을 힘써 촉진했다고 표했습니다. 당면 경제 정세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성적을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제 운행 중에 새로운 변화와 추이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점을 추구하고 해가 되는 점을 피하며 총체적으로 정세를 파악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전면적으로 고품질 발전 궤도에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적 버팀목이 더 튼튼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하반기 경제 사업을 잘하는 것은 전년도 발전 목표의 실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량호한 출발과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고품질 발전 전략의 정력을 유지하고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으로 내수 예비를 활성화하고 신구 동력의 안정적 접속과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과 기업 안정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하고 경제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태세를 확실하게 다지고 확장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광범한 기업가들이 발전에 대한 신심을 다지고 수요 성격과 산업 성격의 기회를 깊이 있게 발굴하며 취업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학자들은 전망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건설적 의견을 많이 제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룡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제11회 세계 화교 중국인 사단 친목 대회가 13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령이 대회에 참석한 전체 대표들을 회견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왕호령 정협주석은 또 당주항을 대표해 참석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전 세계 해외 교포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조항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인 리간거리 회견에 참가하고 대회 개막식에서 연설했습니다. 리간걸 부장은 해외 교포는 중화민족 대가정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참여자이자 중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광범위한 해외 교포들이 습근평 주석의 뿌리, 혼, 꿈에 관한 중요한 논술을 명기하고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하며 시대 흐름을 잘 따르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족 부흥의 위협에 적극 동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교포 사회의 단결과 협력을 적극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과 중국과 각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교포계의 새로운 힘을 보태길 기대합니다. 세계 화교 중국인 사단 친목대회는 전 세계 화교 중국인 주요 사단이 교류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번 대회는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교포의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40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400여 명 화교 중국인 사단 관계자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무원이 최근 국민건강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인쇄 발부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건강중국 건설을 가속화할 때 관한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의료보건 발전 방식이 건강 중심에 더 비중을 두고 서비스 체계가 질과 효익 제고에 더 비중을 두며 개혁관리가 시스템적 협동에 더 비중을 두도록 추진했습니다. 건강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민 대중이 능동적으로 건강을 더 중시하도록 하며 건강에 유리한 생산과 생활 방식, 경제 사회 발전 모델을 조속히 형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계획은 전 인구의 전방위적 전주기 내 건강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고수준의 보건건강안전장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량질, 고효율, 통합형 의료보건 서비스 체계를 조속히 보완하는 등 5개 측면을 중심으로 24가지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고품질 건강서비스, 고수준 보건건강안전, 인민의 생명건강지향중대혁신, 공립병원 개혁과 고품질 발전 등 중대 공정과 프로젝트,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의료보건 자원 배치에 관한 지도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중공조항 판공청과 공무원 판공청이 최근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를 보완할 때에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의견은 자연자원자산 소유권 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주선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전반 보호를 강화하며 자연자원자산의 고효율 배치를 촉진하고 자연자원자산 소유자 권익을 수호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자연자원자산관리체제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해 자원안전의 최저선을 사수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버팀목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직책 주체를 더 명확히 하며 자산 가계를 더 뚜렷하게 하고 전반 보호를 더 힘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산 배치를 더 고효율화하고 심사 감독을 더 보완해 각종 자연 자원 자산과 전체 국토 공간이 교요하게 보호받고 자연 자원 자산 관리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게 할 것입니다. 2035년까지는 자연 자원 자산 관리 체제 기재가 원활히 운영되고 완비화된 시스템의 자연 자원 자산 관리 제도 체계가 전면 구축되며 자연 자원 자산 관리 수준이 전면 향상되게 할 것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철도 누적 여객 발송 규모가 연인수로 23억 4,800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고 사상 동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중 전국 철도가 누적 운행한 관광 열차는 총 1,797편으로 연선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서비스 소비 확대와 질 제고를 크게 촉진했습니다. 올 상반기 철도 여러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철도 일평균 여객 열차 편성 운행 변수는 11,468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0편 늘고 증가폭은 5.8%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상무부와 문화관광부, 국가철도그룹 등 8개 단위가 내놓은 철도와 관광 융합 발전 촉진, 서비스 소비 확대 15개 조치는 주제 열차 플러스 경제를 더 활성화해 신흥 수요를 끌어들이고 연선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철도 누적 관광 열차 운행 편수는 1,797편에 달했습니다. 심양철도문화관광그룹 심양여행지사 양근평 사장은 동북 슈퍼리그가 열기를 띠며 동북 슈퍼리그 팬 전용 열차 8편을 잇따라 운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근평 사장은 티켓 경제의 가치를 깊이 파고들어 대진 양측 연선의 관광지, 숙박, 미식, 문화 창의 제품을 연결시키기 위해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개통된 지 반년 남짓이 되는 서한 연안 고속철도는 연안역 여객 흐름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여객 흐름은 현지 통근이나 출장이 주류였으나 지금은 관광 출행이 주력입니다. 국가철도그룹 서한국 연안차무단 연안역 고봉도 역장은 특히 올해는 성외 여객 흐름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쾌적한 고속철도가 이동 시간을 줄여주면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은 연안을 찾아 혁명 성지를 탐방하고 황토 풍정을 느끼며 혁명 수학 여행,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성지 홍색 관광 열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철도 운송도 좋은 성적표를 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연인수로 국경 간 여객 18만 8천 명을 발송해 전년 동기 대비 25.9%의 증가폭을 기록하고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는 연인수로 국경 간 여객 1,696만 2천 명을 발송해 13.8%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국가철도그룹 광주국 심수부격 당직역장 유경리는 향항서 구룡역 출발 티켓의 온라인 발매 마감 시간을 열차 출발 45분 전에서 30분 전으로 단축해 여객들이 진정으로 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열차에 오를 수 있는 출입경 출행 체험을 누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국 越南, 중국 몽골국, 중국 조선 국제 여객 열차는 국경 간 인원 왕래와 경제 무역 교류를 크게 촉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유 무비자 정책으로 여객 흐름이 늘며 상반기 전국 철도 외국인 여객 발송량은 1,231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하북, 길림, 려능 등지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14일 오전 6시 폭우 주황색 경보를 이어 발령했습니다.
14일 8시부터

15일 8시까지 료령 동북부, 길림 동부, 산서 남부, 광동 서북부와 남부 연해, 광서 동북부 등지에서는 국지성 특대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전력을 다해 대응하며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2시 무렵 기자는 하북 승덕 관성현 맹자령향 백목당촌을 찾았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이곳에서는 홍수에 휩쓸

0: 인원 이전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마감 시점까지 맹자령 향해 부분적 간선 도로가 초보적으로 뚫리면서 소형 구조 차량과 물자 수송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맹자령 향 당위원회 리장승 서기는 현재 모든 마을과 연락이 닿았고 피해 주민은 안전지대로 속속 이전 중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림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은 총 230명으로 모두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비상 대응에 따라 확대 이전을 실시하면서 이전 대상 인원은 전부 사전에 이전시켰습니다. 7월 12일 밤부터 련영 여러 곳에 폭우에서 대폭우가 내렸고 심양 남부의 일부 지역에는 특대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심양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는 13일 시 전역에서 홍수방지 비상대응 단계를 1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심양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 직원 리남 씨는 전시 각지에서 이미 위험주택, 수로외, 림하 위험구, 저수지 방류구, 산홍수 지질재해 취약구, 양로원, 저지대 침수 취약구의 인원을 안전하게 이전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시 전역의 중소학교, 유치원, 학원은 수업을 중단하고 야외 각종 집단 활동과 대형 군중 행사도 중단했습니다. 무순, 금주, 반금 등지도 잇따라 수업 영업, 공사 중단 등 긴급 피난 조치를 취했습니다. 13일 오후 1시 기준 련영성의 누적 이전 주민은 23만 8,990명입니다. 련영 릉원시에서 가장 심각한 비 피해를 입은 도월 등진의 리소효 진장은 현재 기계를 동원해 붕괴 도로 복구와 진흙, 락석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로 통하는 간선 도로 복구를 최우선으로 구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우 영향으로 심양 대련 단동 등지 일부 철도 열차가 운행을 临시 중단했습니다. 14일 저녁 8시까지 련영 여러 곳에서 여전히 대폭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특대폭우가 예상됩니다. 길림성 중동부 지역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27개 저수지가 홍수 한도를 넘어 질서 있게 방류 중이며 주요 간선 저수지 운행은 안정적입니다. 려원시 동풍현 인합저수지관리센터 류봉주임은 이번 강우전 수위는 353.1m였고 지금 강우가 지속되면서 홍수 한도 수위까지는 10cm 남은 상태라며 수위가 오르면 방류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수료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가 13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부터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행동을 재개합니다. 미군은 이란 항구와 그 연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봉쇄 조치를 취하는 한편 봉쇄 규정을 어기지 않은 모든 선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중앙사령부가 13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은 이날부터 이란에 대해 연 3일간 야간 공습을 진행합니다. 이란군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도발과 침략 행위에 대응해 이란군이 무인기로 쿠웨이트 주둔 미군 통신 시스템과 연료 저장 시설,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관제탑, 탄약고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군사 시설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란 해군이 순항 미사일로 미군 함정을 타격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0: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제4부 만자천홍의 법날 첫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광서귀향의 안심릴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동남아 국가의 고온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제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만자천홍의 법날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비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20차 대회 보고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심은 가장 큰 정치이며 통일 전선은 사람들의 마음과 힘을 응집하는 강대한 법보입니다. 대통일 전선의 업무 구도는 대단결 대연합을 견지하고 전체 중화의 아들 딸들을 동원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천자만홍의 봄날입니다. 이는 성대 리학대가 주희의 시 봄날 중 여유롭게 얼굴에 봄바람 느끼니 천자만홍 언제나 봄이여라에서 따온 것입니다. 시에서 청신한 기쁨과 활기찬 생명력의 무한한 생기가 느껴집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이 두 식구를 수차 이동했습니다. 매번 이동해서 습근평 총서기는 원래 식구의 참뜻을 더 승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자만홍의 봄날이라는 식구를 통해 통일전선의 주제를 설명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관련 연설과 논술에서 인용한 정체로운 용어로 신시대 통일전선 업무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북경대학 곽근용 교수를 모셨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가 얘기했듯이 당 20차 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대통일 전선 업무 구도를 보완하려면 대단결과 대연합을 견지하고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을 동원하여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 실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0: 통일 전선입니다. 이 주제를 둘러싸고 주로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통일 전선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통일 전선을 견지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첫 문제, 통일 전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1: 人心所归为道与义，在百年抗争中，各族人民血流到了一起，心聚在了一起，共同体意识空前增强，中华民族实现了从自在到自觉的伟大转变。中华民族精神是各族人民
2: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2019년 9월 27일 전국 민족단결진보 표창대회에서 간 중요 연설 중 일부분입니다. 민족단결은 통일전선 사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회는 소수민족에 대한 당주왕의 친절한 관심을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 사물을 잘 아는 데 사상적 인솔과 기본 춘칙을 제공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침의 귀속은 도와 의라는 전고를 인용했습니다. 이 전고는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시대 통일전선 사업을 잘하는데 어떤 새로운 계시를 줄까요? 오늘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중남대학 양욱 교수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심의 귀속은 도와 의이다는 전고는 진소 옹원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옹원은 정직하고 과감하게 말하는 명신이었습니다. 어느 해 사마에는 정월 초하루에 성대한 음악회를 열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이에 옹원은 직접 간언을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은 태평성세가 아니라 백성들이 아직 편안히 거처할 곳이 없으니 오락을 줄이고 검소하게 조종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심의 귀속은 도와 의에 있습니다. 인심은 도덕과 인의에 의해 모여집니다. 결코 눈과 귀의 즐거움이나 감의에 의해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예는 옹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나라 옹원은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안행을 높은 차원에서 고려하며 인심의 귀속은 도와 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이두 구절을 인용한 것 역시 민족 단결의 근본이 도의로 민심을 모으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서규항의 안심릴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7월 9일 광서 교향시 하성중학교의 림시 대피존에는 컵라면, 팔보죽, 생수가 가지런히 쌓여있었고 학생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휴대폰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태풍 메이삭의 영향으로 물에 갇혔던 귀향시 여러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약 3만 명이 모두 구조되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7월 6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강교육단지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광서물류직업기술학원은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학원 당정판공실 강백초 부주임은 6일 새벽 물이 나더니 다음 날엔 1층이 완전히 잠겼다고 회상했습니다. 캠퍼스는 물과 전기가 끊기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기숙사에 갇혔습니다. 침수 첫날부터 학교는 긴급 물자 수송에 나섰습니다. 강백초 부주임은 우선 학생들의 충분한 식수와 식량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의 동력 부교배가 인원 이송에 주력으로 나섰습니다. 조종사 진련기는 10년 당령당원으로서 8월 오후 2시부터 쉬지 않고 배를 몰고 고립된 교사와 학생들을 구조해 한 차례 또 한 차례 대피시켰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물에 고립된 모습을 보니 밤을 새워서라도 구조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일 12시 30분 기준 중국 안능그룹은 누적으로 6천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을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광서물류직업기술학원 규를검사석이 진려연이 교직원들을 이끌고 상주하며 심리안전과 생활지원을 챙겼습니다. 진려연에 따르면 현장에는 두 개의 이송통로가 개설됐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을 고소철도역으로 보내 귀향시키고 다른 하나는 버스를 동원해 옹림 방향으로 수송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분산 이동 덕분에 바쁜 중에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귀향시 전역에는 총 39개의 긴급 대피소가 설치됐고 대용량 배수차 등 장비를 투입해 배수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6천 명의 구조 인력이 여전히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비록 홍수가 완전히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구조의 바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의 부교선에서 육지의 대피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촘촘히 연결돼 마지막 한 명의 학생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국가의 고온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제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지속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냉방 가정과 각종 비서 제품들이 판매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위에서 수요에 직면하여 중국 브랜드들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현지화 연구개발 그리고 날로 완비되는 봉사 체계를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혹사를 극복할 수 있는 청량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인도네시아 많은 지역의 가뭄 기간이 평년보다 길어졌고 폭염과 대기 오염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웬남 등지에서도 열파가 발생했고 계속되는 폭염으로 여름철 청량 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웬남 하노이의 한 매장에 들어서니 휴대용 선풍기, 넥쿨러 물티슈, 쿨링 미스트 등 제품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었습니다. 외출 여행을 준비 중

증인 웬남 소비자 리후에는 휴대용 선풍기 하나를 골랐습니다. 리후에는 중국 브랜드가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특색 있는 제품을 많이 내놓았다면서 중국 제품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좋다며 이런 제품이 없었다면 더위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대용 쿨링 용품에 비해 에어컨은 동남아시아 가정의 폭염에 대응하는 주력입니다. 말레이시아 차티시엘 브랜드 전문점에서 장계문 점장은 최근 매장에 에어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브랜드를 알게 된 뒤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체험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 전기 문간 부사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에어컨의 냉방 기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건강 관련 기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그리 인버터 에어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에너지 절약은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환기 시스템, 공기 정화, 자동 청결 등 기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중국 브랜드에 대한 호의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랜드라는 중국 브랜드는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제품 기능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기요금도 절약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로모니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브랜드의 동남아시아 주요 가전시장 평균 점유율은 약 20%로 증가했습니다. 그중 에어컨 시장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져 약 16%에서 약 27%로 높아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고온, 고습, 꼬연분 안개 등 자연환경과 전력망 조건, 주거공간, 생활습관 등 차이에 직면하여 중국 업체들은 고온 방지, 침식 방지, 현지 전압 대응 등 기본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부터 현지 생활 방식에 맞춰 제품 디자인을 조정하고 소비자들의 사용 습관에 따라 기술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이르기까지 현지화 연구개발과 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에 더 알맞는 동남아시아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CL 전문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러 온 아미르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보고 알았고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를 시도한 뒤 현지화 수요에 맞춰 제품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중국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과 제조 체계 완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메이디 에어컨 타이 연구개발센터의 개발 부장 양아 씨는 설계팀이 에어컨의 송풍 구조와 에너지 절약 효율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스마트 송풍, 쾌적한 풍량 제어 등 신기술을 탑재한 중고급 업데이트 제품을 대량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브랜드가 동남아시아 가정의 생활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서비스 로봇 브랜드 에코백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마케팅 총괄 민준상은 현지 소비자들이 소스를 사용해 고온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부엌 바닥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주력하는 드럼 클리닝 기술이 이러한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현지화된 생활 환경에 더욱 잘 부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의 제품 판매에 비해 중국 지능형 제조는 이제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남아시아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가는 이는 도전이자 산업 업그레이드의 기회이며 업계가 기능 충족에서 가치 창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은 현지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유통 채널 애프터 서비스, 인재 양성 체계도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현지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비 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여 중국 기업들은 제품 판매에서 브랜드 경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매장 네트워크 애프터 서비스 체계, 현지 봉사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중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얼 말레이시아 판매 경리인 아즈리는 현재 하이얼이 말레이시아에 70여개의 브랜드 전문점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스마트 홈 해결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리는 5월 애프터 서비스 체계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여 소비자들의 수리 요청 등이 즉각적으로 답장받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는 또한 인도네시아 대학과 협력하여 16개의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현지에 더욱 완비된 봉사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제품 판매에서 생

생태계 구축으로 해외 진출에서 현지 융합으로 나아감에 따라 중국 브랜드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출하고 있고 중국 제조의 고품질 해외 진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단백질은 근육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유일한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 운동의 자극과 균형 잡힌 영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육량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나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근육을 늘리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네, 단백질은 물론 중요하지만 네,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에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태명숙 씨의 요술 방망이와 스마트폰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타초 경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품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고향의 향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촉진하는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 진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 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 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름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실이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 안전 등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세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 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 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배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진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재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재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 분배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진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목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운 초가집.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대명숙 씨의 글 요술 방망이와 스마트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남매는 할머니의 수많은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긴긴 겨울밤에 볕짚으로 새끼 꼬듯 줄줄 내리엮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상 물정을 알 듯 모를 듯한 우리에게 동심의 꿈을 심어주었다. 여름이면 모닥불 앞에 빙 둘러앉아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며 듣던 그 이야기들은 한낮에 마구 풀어놓은 망아지 마냥 늘 좋다고 뛰어놀던 우리에게 해가 질 무렵이면 잠들라고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전날에 채 듣지 못한 호랑이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남동생이 조르기만 해도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 것만 같아 할머니 품속에 파고들었던 철없던 어린 시절. 유일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도깨비와 요술방망이였다. 할머니의 그 이야기는 이랬다. 옛날 시골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소낙비를 피하려고 찾은 허름한 조갓집에서 살짝 잠이 들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보니 길 가던 도깨비들이 비를 피해서 막 들어오고 있던 참이라 얼른 다락방에 올라가 숨었다. 내려다 보니 도깨비들이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술 나와라 하면 술이 나오고 안주 나와라 하면 안주가 나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술을 마시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이를 본 나무꾼이 배가 고파 주머니는 개암을 꺼내 빠드득 깨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이 낡은 집이 무너지는 줄로 착각하고 그러마 날 살려라 허둥지둥 도망치다 요술방망이를 놓치고 말았다. 요술방망이를 집에 가져가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하던 대로 쌀 나와라 하니 쌀독에 쌀이 넘치고 집 나와라 하니 궁궐 같은 집이 나타났다. 그 후 그는 가난한 이웃들과도 골고루 나누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았다는 것이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요술방망이가 하나 있었으면 기니마다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고 학교에 입학하면 연필과 공책도 마음껏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나이는 들어있었지만 그 꿈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모양조차 모르는 요술방망이가 꿈속이라도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런 꿈마저도 스쳐 지나가고 조용히 흥번지에 묻히고 말았다. 그때 어리석고 엉뚱한 상상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지금 그런 꿈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바로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하던 그 요술 방망이처럼 만능기기로 작동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가 집 전화에서 벗어나 공중전화 앞에 서서 동전을 꺼내 번호를 돌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날은 스마트폰 화면을 살짝 터치만 해도 사진이 찍히고 음악이 흐르며 지구 반대편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즐기고 동영상을 보며 유명 셰프의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고 위치 추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다. 치킨 나와라 하면 문 앞에 치킨이 도착하고 그 치킨을 먹으면서 바다가 보고 싶어 바다 나와라 하면 사이판의 진주라고 불리는 만화 가하섬이 펼치는 집안에서 편안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심지어 종이 서류 대신 화면 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휴대폰으로 돈을 주고받는다. 만약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급격히 변한 세상을 두고 꼭 귀신 노름 같다고 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더 할 나위 없는 현실이다. 어릴 적 그토록 동경하던 요술 방망이를 나는 지금 그보다 더 신기한 소단의 요술 방망이를 들고 살고 있는 셈이다. 그 옛날 우리 세대는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던 시대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심장이 뛰던 시절도 있었다. 련의 편지를 받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때도 전보 한 통을 기다리면서 시내 우체국까지 달려가던 때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계산법과 주판을 익혔지만 이내 계산 과정 자체보다 계산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치 자네의 전화번호를 달달 외우기보다 휴대폰에 저장하는 법부터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듯이 말이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우리는 집에서 뉴스와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들었고 펜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대체되었고 삶은 더욱 편리해졌다. 이 편리함은 분명 휴대폰이 가져다 준 축복이다. 하지만 OGT라고 할까? 어느 순간부터 그 축복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뇌에서 중추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민이 휴대폰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란 아이들의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쥐어져 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 대신 게임 효과음이 울려 퍼지고 그 푸른 빛에 맑았던 눈빛은 점차 흐려져 간다. 이를 절제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이 나이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게 되고 곁에 없으면 무엇인가를 잃은 듯 마음이 허전해진다.

있지만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이라는 것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그것이 삶의 리치다. 스마트폰의 장점과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빛 속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또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특히 순수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가 노년층을 노린다. 클릭 한 번이 그들의 모기감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서로 연결된 기능들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스마트폰 속 알찬 지식과 용어들을 이른을 넘긴 우리가 따라잡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조금 익숙해질까 싶으면 또 다른 버전이 나고 머리에는 쥐가 날 지경이다. 스마트폰이 전성기를 맞은 오늘날 로봇은 장난감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진화해 사람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전에 딥시크라는 낯선 이름의 인공지능 모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의 작은 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출시한 이 모델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한 세계적 선도 AI를 능가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며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이미 생성형 AI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인간 작가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펼쳐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젠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담는 생성형 AI의 전성기에서 앞으로 펼쳐질 지능형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생성형이 특정 임무를 제시받아 병을 진단하거나 범죄를 예측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측정하며 공정 설계 도안을 그리거나 등산객을 안내하는 등 우리 생활 곳곳을 누비는 사무실 비서 같은 역할이라면 지능형은 인간의 사고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일상의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수행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생성형은 지시어를 통해서 임무를 받아야 하는 반면 지능형은 스스로 판단하여 척척 해내는 셈이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 속 요술방망이가 손끝에서 소망을 현실로 바꾸듯이 외치기만 해도 술과 안주가 차려지던 그 마법 같은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를 손금보듯 꿰뚫어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그것 또한 AI의 매력이 아닐까. 하지만 지능형 AI가 가진 강력한 능력도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한 그늘처럼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논란,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는 심각한 질문이자 우리 할머니가 마당 장독대 앞에서 별을 헤아리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민이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젊음과 활력이 함께한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초고속으로 급변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할머니의 요술 방망이 이야기가 그랬듯 오늘날의 스마트폰 이야기도 우리 손녀의 먼 훗날 옛날 이야기로 전해지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움으로 남은 당신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타초경사입니다. 칠타, 불초, 놀랄경, 뱀사로 구성된 타초경사는 풀을 건드려 그 속이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당나라 때 지방의 현령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부하 관리

이들도 왕로를 따라서 부성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을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서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왕로의 부하들이 거리로 나가서 소란을 피우며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침 중궁기라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룡 왕로에게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는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한 감에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포기하게 될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묻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 타초 오이경사, 너희는 불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서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탐관 오리들은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칠수유고에 수록되었습니다. 타초경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발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 네, 밤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게 라고 하도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남자의 이 정도 귀여운 허풍은 네, 건조한 삶을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허풍의 긍정적인 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풍이 병적일 정도로 지나치다 보면 본인이나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거짓말이고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사업가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이사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사가 구급차를 50대 수입하면 자신이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잘 들어주니 아예 응급헬기를 수입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사는 처방하던 약의 용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네, 남자의 허풍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허풍은 사물이나 사건이 가지는 긍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동키호테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사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기사라고 생각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인에게 돌진합니다. 그가 공격한 거인은 물론 실제가 아닌 풍차였습니다. 결국 그는 풍차 날개에 걸려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증가하는 느낌을
자아팽창감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아팽창감이 망상 수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허풍 심리로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버린 겁니다. 건강한 자아팽창감은 자존감을 따뜻하게 유지시키지만 현실과 유리된 거짓 허풍이 만드는 자아팽창감은 자신을 고립시켜 외롭게 만들고 진짜 행복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네, 남자가 여자보다 허풍이 심한데 그 이유는 남자가 힘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는 남자의 자존감 계기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분 좋을 땐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고 으스대고 시비가 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해야만 부와 권력을 가지야만 강한 남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허풍은 그 내용이 대부분 신체, 돈, 그리고 인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투력과 공감 능력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좋으면 사냥감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키우며 오랜 세월 지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픔을 보여주고 공감받는 것에 영 익숙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남자들도 허풍을 좀 줄이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보여 공감받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의 허풍을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고 귀엽게 여겨주면 어떨까?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는 허풍에 당신의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라는 부인의 대꾸가 돌아오면 남자는 자아팽창감이 위축되고 삶이 참 허무해집니다. 네, 날이 밝거든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조국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품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볼레로입니다. 볼레로는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1928년에 창작한 관현악 작품으로 무용수 이다 루빈스타인에게 헌정되었으며 같은 해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볼레로는 라벨의 마지막 무곡 작품으로 그의 무용음악 분야 최고 걸작이자 20세기 프랑스 교향악의 대표 명작입니다. 네, 볼레로는 원래 에스파냐의 민속춤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데 라벨이 작곡한 볼레로는 기존 민속 무곡 선율을 재가공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창작했습니다. 이 곡은 확장된 3관 편성 관현악단을 사용했으며 음색의 대비와 통일감을 절묘하게 다루어서 작곡가의 뛰어난 편곡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라벨은 이 곡에서 매우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는데 전곡이 고정된 리듬 바탕 위에 두 가지 주제가 끊임없이 번갈아 반복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생동감 넘치는 리듬이 곡 전체를 관통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네, 1812 서곡입니다. 네, 1812 서곡은 차이콥스키가 1880년에 작곡한 관현악 작품입니다. 1812년 쿠투조프가 러시아 국민을 이끌고 나폴레옹 대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로블 전쟁 승리를 거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곡 안의 포상으로 유명한데 일부 공연, 특히 야외 공연에서 실제 대포를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차이콥스키는 1812 소곡을 완성한 뒤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베크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할 것이다. 이 곡을 만들 때 큰 열정을 느끼지 못했기에 아마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네, 그는 이 음악이 훗날 자신의 작품 중 대중들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곡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곡은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1848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네, 1987년 비엔나 신년 음악회에서 마지막 곡인 라데츠키 행진곡의 경쾌한 순위를 올려퍼시자 지휘자 헤르베트 폰 카리아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몸을 돌려 관객들에게 음악의 세기와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도록 제스처했습니다. 네, 그 후로 음악회 마지막에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연주자와 청중들이 오려져 함께 박수를 치는 장면이 전통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빌헬름 텔입니다. 빌헬름 텔은 독일에 유리한 신이자 극작가 슐러의 마지막 중요한 희곡 작품이며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 오페라 빌헬름 텔은 바로 이 작품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서곡은 극본 본편보다 더 유명하여 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되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전곡은 알프스산 기슭 스위스의 자연 풍경과 스위스 혁명가들의 격정적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군상을 묘사했습니다. 곡 속의 선율은 아름답고 리듬은 활기차서 마치 한 편의 교향시와 같습니다.

네, 오늘 다주 이 시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자원 환경 요소의 시정화 배치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장주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2세의 가위 하나 빛 하나로 세계 미용기술대회 5승을 거머쥐다 이 같은 제목으로 전비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료행 코너에서는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자원환경 영역에서의 중대하고도 기초적인 기세혁신이고 자원환경요소 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중요한 제도개혁으로서 자원환경요소의 최적화 배치와 절약적 및 집약적 이용 수준과 안전 이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자연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는 시장화 기제를 운영해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9차 집체학습을 진행할 때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수자원 사용권, 탄소 배출권의 시장화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란 정부가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초기 할당량을 과학적으로 분배한 기초 외에 각 시장 주체가 실제 사용량 또는 배출량과 초기 할당량 지간의 차액과 부족을 대상으로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수자원 사용권, 탄소 배출권 등 중요한 자원환경요소에 대해 시장화 거래를 진행하는 일련의 제도체계를 말합니다. 자연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면 각 부류 시장 주체의 내적 격려 기제와 제약 기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며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을 절약해 리용하고 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데서 매우 큰 레버리지 효과를 냅니다. 둘째,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긴박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세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의 조방적 에너지 리용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져 국내 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이 세계 평균 수준의 1.5배,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업화와 도시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에너지 자원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화 거래를 통해 자원 환경 요소의 가격을 명시화하고 비용 수익을 내부화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사회적으로 자원 환경은 값지다는 리념을 수립해 절약하면 수익을 얻고 낭비하면 비용이 생긴다.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이 생기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 수익을 얻는다는 집약식 발전의식과 저탄소 발전의식을 증강하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관련 기술, 관리, 제도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시장 주체가 자기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한계 비용에 근거해 시장화 거래에 의해 형성된 자원 환경 요소 가격을 지침으로 능동적으로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며 관리 수준을 높여 관련 사회 투자를 이끌어내고 확대하도록 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자원환경요소에 대한 행정분해식 관리방식, 행정통제형 관리방식과 비교해볼 때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거래는 보다 유연성이 있어 부동산 부문, 업종, 지역 간의 자원환경권익의 배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한정된 지표를 사용 효율이 더 높은 시장 주체에 분배함으로써 전사회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에서 이미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오염물 배출권 방면에서 현재 전국의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시범을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까지 전국 오염물 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 총금액이 245억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에너지 사용권 방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절강, 복근, 하남, 사천 등지에서 이미 에너지 사용권 거래 시범을 시작했으며 계약 이행 업종으로는 주로 철강, 화학공업, 비철금속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입니다. 수자원 사용권 방면에서 2016년에 중국 수자원 사용권 거래소를 설립해서부터 2021년 연말까지 수자원 사용권 거래를 로계로 2113건을 완성했고 거래된 수량은 도합 34억 9700만 립방미터에 달합니다. 탄소 배출권 방면에서 2021년 7월에 전국 탄소 시장이 온라인 거래를 시작한 이래 도합 2162개의 발전업종 중점 탄소 배출 단위를 이에 포함시켜 연간 거래량이 약 45억 톤을 돌파하고 거래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승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포괄 규모가 가장 큰 탄소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2021년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 소모량이 각각 26.4%, 34.4%, 45% 감축되고 주요 자원의 산출률은 누계로 약 58% 높아졌으며 탄소 시장 포괄 범위 내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관련 시장화 거래 제도가 구축되고 점차 완비되면서 중요한 추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원 환경 요소 배치에 대한 행정성 관리와 통제가 여전히 과다한 편이어서 시장화 방법, 동기부여형 방법을 부단히 완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방면에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 총량에 대한 강제성 규제를 강화하고 할당량 분배 방법을 최적화하고 완비해 과학성과 합리성을 구현하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탄소시장의 업종 포괄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거래 주체, 거래 품종, 거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의 표준화, 통일화, 규범화를 추진해 데이터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운행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거래 제도와 기술 교범을 완비하고 거래권 확인, 등록, 저당, 이전 등 부대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법치적 지원과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하고 시장화 거래 가격 발견 기능과 최적화 배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닷가 꽃의 도시 장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룡강의 하류에 위치한 수선의 고향 장주는 맑고 자연스러운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푸른 바나나 재배원과 수려한 조냐, 퐁퐁 솟아나는 샘물, 대지를 감돌은 운문은 장주의 첫 인상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끌려 장주에 들어서면 장주는 더욱 아름다운 내적인 매력을 풍깁니다. 복근성의 남쪽, 대만 해협의 서쪽에 위치한 장주는 서쪽으로 룡암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 산두시, 북쪽으로 전주시, 동쪽으로 함흥시와 연결됩니다. 서쪽에 구불구불한 산발이 펼쳐지고 동쪽에는 기암괴석이 즐비하며 동굴이 아늑한 바위산이 자리한 장주는 산과 바다를 가까이 하고 강과 벌판을 품은 풍요로운 복지입니다. 기원전 112년 한나라가 남월국을 멸한 후 중원인들이 장주에 밀려들어 현지 독착인들과 용합을 시작했습니다. 413년 동진왕조는 장주에 수안현을 두었고 540년에는 룡계현을 설치했습니다. 677년 당나라 장군 진종이 병사하자 그의 아들 진원광이 오지를 받들어 부친의 직위를 계승하고 잔두를 놓으며 룡남을 평정했습니다. 686년 즉 천무후는 장후 설립에 관한 진원광의 상소를 윤호했습니다. 장주의 도읍은 량산기슭의 소림성, 오늘날의 소림촌에 두었으며 장강의 이름을 따서 장주라 했습니다. 716년 장주의 도읍을 오늘날의 장포현으로 옮겼고 786년에는 오늘날의 장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에도 장주는 관할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현지 행정기관의 소재지 지위는 변하지 않아 1200여 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장주는 한때 해외무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천여 년 전 5대 때 삼불제국의 한 장군이 향로를 가지고 장주에 와서 통상을 통해 얻은 리익으로 장주 부성 서쪽에 보현원을 세웠습니다. 송나라 때 장주는 전주, 복주, 홍화와 함께 복권의 4대 조선소를 둔 도시가 되어 해외 무역이 더욱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원나라 조정은 복근 시박사와 염운사를 도독 전운사로 합병해 장주와 천주의 소금업과 해운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때 장주의 해외무역은 더욱 빠르게 발전했으며 장주성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월항이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 천주항을 대신했습니다. 이로써 장주는 동남 연해 지역의 해외 교통과 통상의 중심이자 중국에서 출발해 마닐라를 거쳐 아메리카에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기항으로 되었습니다. 문화가 분영하고 인재가 많이 배출된 장주는 바닷가의 추로라 불립니다. 708년 당 왕조가 파견한 초대 장주 자사 진원광이 중국 최대의 서원인 송조 서원을 장주에 세웠습니다. 송나라 때인 1190년에는 장주 지주로 부임한 조회가 관악을 크게 발전시켜 유가 사상을 널리 전파했으며 빈현관을 설치하고 명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열어 많은 학자를 길러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장주에는 39개의 서원이 있었고 많은 명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명나라 후반의 교육자 황도준은 그림에도 뛰어나고 박식했습니다. 그가 세운 옵산 강당 유적지와 그가 쓴 동고 소원 표액도 지금까지 보존됐습니다. 그 밖에도 장주에는 명나라 지리학자 장섭과 청나라 교육자이자 수리학자인 장형양,
사고 전소관을 총괄한 청나라 관리 최신, 청나라 교육자 최세원 등을 비롯해 많은 명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세계적인 기한 경관이자 신화와 같은 산악지대 건축물로 인정받는 장조원루는 토루라고도 불리며 가장 오래된 건축 기법으로 축조한 방대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정조에는 해마다 설이 되면 수순하로 우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길상을 기원하는 풍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속은 장조와 복근은 물론 향한과 오문, 대만에서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부터 장조는 중국의 유명한 목판 세화 생산지였으며 장조의 목판 세화는 해외에까지 수출됐습니다. 장조의 목판 세화 제작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안금 화수왕입니다. 장조의 목판 세화는 이미지가 단순하고 색상의 조합이 자유로우며 굵고 짧은 선에서 정교함과 생동감이 드러나 소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냅니다. 또한 장조의 목판 세화는 시골의 정취가 짙으며 산뜻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의 다른 지역 쇠화와 달리 검은색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2세에 가위 하나 빛 하나로 세계 미용기술 대회 5승을 거머쥐다 이 같은 제목으로 전비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경 5일 직업기술학원의 실습실에서 24세의 전비홍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소분입니다. 키 178cm인 것은 약간 허리를 굽힌 채 학생들에게는 차분한 말투로 설명하지만 시범을 보일 때가 되면 손에 든 가위와 빗이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몇 살밖에 크지 않은 이 교사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왜 그렇게 두꺼운 굳은 살이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휴대전화로 검색해 이 교사가 22세에 커트 기술 하나로 세계 챔피언이 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당시 16세였던 전비홍은 고중입시 실패를 겪은 뒤 재수를 선택하지 않고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그의 어깨에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강제가 얹혀졌습니다. 땀과 먼지가 얼굴에 뒤섞여 진흙처럼 굳었고 동피부는 강한 햇볕에 여러 번 벗겨졌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지만 하루 일당은 고작 50원이었습니다. 전비홍은 원래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오를 때부터 외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방과 후 산에 올라 소를 돌보고 돼지풀을 베는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친 뒤 림시 숙소에 앉아 손에 쥔 몇 장의 지폐를 바라보며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강관을 나르고 벽돌을 옮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연히 본 한편의 영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세계기능올림픽대회 영상을 보았던 그는 정경 출신의 여풍이 제43회 세계기능올림픽 미용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리발로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미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든 일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전병은 거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으며 다시 공부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의 선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머니에는 겨우 500원을 넣고 그는 중경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중경 5일 직업기술학원에 도착한 그는 미용이 단순히 대충 머리를 자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샴푸, 마사지, 폼과 염색, 붙임머리, 업스타일까지 모든 과정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했습니다. 미용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손가락도 유연하지 않았던 그는 처음 실제 사람의 머리를 자를 때 가위와 빗을 든 손이 계속 떨렸고 어디부터 가위를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길러진 끈기는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보고 익히는 기술도 그는 수십 번씩 반복 연습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들여 계속 반복하면서 근육이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 실습실의 불은 언제나 건물에서 가장 늦게 꺼졌습니다. 친구들이 수업이 끝난 뒤 롱구를 하러 가면 그는 마네킹을 상대로 머리카락을 나누고 손을 다듬는 연습을 했고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혼자 염색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이 설 연휴에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학교에 남아 복잡한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이처럼 지배할 정도로 집중력 덕분에 입학한 지 반 학기 만에 그는 학교 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우상이었던 여풍을 만나 그의 제자로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그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권위 있는 상을 받았지만 곧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대회를 앞두고 평소에는 쉽게 완성하던 스타일조차 새벽 2, 3시까지 혼자 연습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안과 좌절감으로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한 발 물러나 보니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그는 치열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출전권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2024년 9월 프랑스 유로엑스포에서 제47회 세계기능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세계기능올림픽은 기술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최고의 기능인들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참가자는 22세 이하만 가능하며 평생 단 한 번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미용 종목은 4일 동안 7개 과제를 수행하며 총 경기 시간이 20시간에 달해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 의지까지 모두 시험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여성 이브닝 업스타일에서는 프랑스 모델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모델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숱도 적었지만 과제는 립체감이 있고 손이 아름다운 풍성한 업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5분간의 준비 시간 동안 그는 모델의 도상과 비율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요즘 한 시간의 작업 동안 그는 가발 받침을 다듬고 고정한 뒤 실제 머리카락을 모으고 감싸는 작업, 드라이 스타일링 등 10가지가 넘는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샴푸와 염색, 작업대 정리까지도 초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며 효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적 발표 당일 아침 그는 중국 대표단의 노란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 흰 바지와 흰 신발을 갖춰 입었습니다. 출발 전 스승 여풍은 직접 그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머리를 3:7 가르마로 놓기로 가르마 대부분의 한 줄기를 금색으로 염색해 숫자 1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는 1등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9월 15일 저녁 경기장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그는 손을 비비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메달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하겠다. 드디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47회 세계기능올림픽 미용부문 금메달은 중국의 전비홍 선수입니다. 순간 경기장은 우려와도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22세의 전비홍은 오송 붉은기를 몸에 두른 채 힘차게 시상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이 청년은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높이 뛰어오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8년 뜨거운 여름날 건설 현장에서 거친 강관과 붉은 벽돌을 돌고 있었던 그는 불과 6년 만에
가벼운 가유와 따뜻한 드라이어를 손에 들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 국기를 가장 높이 휘날리게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 뒤 그는 수많은 고액 연봉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유명 미용사가 되는 대신 모교인 중경 5일을 직업기술학원으로 들어와 미용학과 교수로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학교에 왔고 학교의 지원 덕분에 하나씩 상을 받고 마침내 세계 챔피언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들처럼 미용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천 성남부의 자궁시는 이로부터 소금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공룡의 도시라는 별칭이지요. 자궁 공룡 박물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와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공룡 화석 전문 박물관으로 1987년에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인기 명소입니다. 세계 3대 공룡 박물관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이곳은 약 1억 6천만 년 전 체기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실제 화석이 발견된 지층 위에 바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즉, 단순히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생명 흔적이 지금도 숨쉬는 현장형 고생물 박물관이죠.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거대한 공룡 화석 발굴 현장 전시홀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미터의 길이에 공룡 뼈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공룡들이 방금까지 이 땅을 걸어 다닌 듯한 생생함을 전해줍니다. 특히 자궁지역에서 발견된 자궁룡, 순용룡 그리고 순화룡은 중국 공룡연구사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종으로 꼽힙니다. 박물관은 크게 4개의 주요 전시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발굴 지층 전시고 공룡 화석이 땅속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보존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룡 생태 복원 구역, 첨단 기술로 재현한 쥐라기 숲 속에서 공룡의 생태와 습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 역사관, 초기 파충류에서 거대한 공룡으로 진화한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생물 화석 예술관, 암석 속에 새겨진 잎사귀, 어류, 곤충의 화석을 통해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의 경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은 바로 AR, VR 체험관입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공룡들과 눈을 마주치고 직접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중생대 숲을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생생한 사운드와 영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공룡의 시대가 이렇게 가까웠구나 하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자궁 일대는 1억 6천만 년 전 당시 거대한 호수와 숲지가 있던 지역으로 풍부한 물과 따뜻한 기후 덕분에 공룡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지질 변동과 홍수로 인해 공룡들이 죽은 뒤 진흙과 퇴적층에 덮이면서 오늘까지도 놀라울 만큼 완전한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 외부에는 공룡 유족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산책을 하며 야외 전시된 공룡 모형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생명 진화의 신비를 되새기는 과학 교육의 장이자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의 거대한 숨결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2: 墙上 贴着 奖状， 奖状的旁边 有个 挂钟， 妈一直在缝缝补补， 你常常会说要痛。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장우생 가수의 대표곡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다와 바다 이 두 노래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우생은 유명한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음악 마술사라고 불리는 음악 천재였습니다. 맑고 높이 올라가는 특유의 보컬 그리고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드는 뛰어난 창작력으로 중화권 음악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이죠. 199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2017년에는 금곡상에서 특별 공헌상을 추수받기도 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다. 이 곡은 원래 광고 음악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우생이 부른 이 광고곡은 당시 성과와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영감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음악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곧 수많은 청춘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번져졌습니다. 그는 노래말처럼 매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현실로 바꾸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노래 내 미래는 꿈이 아니다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장우생의 삶 속에 비밀스러운 감정을 감지하고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료동생을 잃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마음에 안고 음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곡은 그 상실과 사랑 그리고 음악으로 그 꿈을 이어가겠다는 소설을 담았습니다. 친구들의 공감으로 탄생한 이 곡은 오늘까지도 애절함과 감동으로 우리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래 노래 바다.

내상으로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랑 리바오 기택 친 바왕 리 문덕인 허유허구나 허유 타이바오 젤르기 훌리엣 우드스 어떡할 어땠도르 냥냥이 젤르기 배후 돌단 허유 타이바오 얼만친 비치기 더 잘하는지 허유 냥냥 비치기 우자 후이도르 어따발 대준 마강 얼른 알띠 다보이지 허물 타이석이 봐 롱드문 하르기다 나자 허일 냥냥 얼들 야물 오칠 갔든지 디밀어 에스티치 봐라 해겠지 투스물 빼든 에미기 졸지 타니 으르하 버것이 함글겼대 허일 냥냥 펑 황루 아스린다 허일 타이석이 다가오는 가란 사르네글리니 리 구이회신자 치치게 등이 우죽스럽고 아 뛰어봐 틀 버른 해불건 세울든들 다 어떻게 안 지내봐라 뛰는 우디신 아이올